0: 정답 듣고 마수가 맞췄지. 아방가는 버스. 엠나 듣고 뭐라 보내가 뭐 버스 받으라 보내게 이제 너마게 세고 길이 레바 한마감 난나 보내게 나 보내게 너마 하 하트 에베 맞췄다. 수가 맞을 거 별만 짠 때 맞췄다. 애가 지금 지코라는 스스로 보내 맞히게 아마 좀 아파스 맞췄다. 수가 뭐 품을 놀 보고 차야라. 야 시험 난디 나 보내 왔으니까 이런 거 막은 난디 가라 들마 사요. 텔렌 스스로 파 움포감 쫄로 위에나 거 옷수박에 옷수배 카스 니가 굴가스 라 보내게 앵앵 고 마야 보라 보내게 앵앵 알파 미야 보라 보내게 난디 앵앵 들마 가 싸움 펼친 야수 구치 앵앵 만지 mhlambe ungabancenca abantu mfethu ukuncenca abantu ukuthi abaqhubeke baneseke bathenge umculo wenu cishe ungathini kubantu sengikunika nje mfethu ethuba
1: oh hayi la kubalaleli nje kubelungu bethu bengizesicelo nje
0: ma-custom
1: ngiyacela ukuthi bawulalele umsebenzi wethu online ngoba izinto eziningi lo ngisho nje zisezihamba online kakhulu kudayisa nje komculo kakhulu kuleli la online ku-online siyacela ukuthi meningene emapheijini nisubscribe nilalele ngendlela okuyiwa nala ku YouTube ifulalela umsebenzi siyacela ukuthi amalento ama adverts ungawadluli uwayeke nje adlale and then ingene ingoma kanjalo kukhona okwenzakala ukuthini ifu wenza kanjalo ingakho siya